나같이 참소리 꾀꼬리 불로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화물새 홍방울새 검은 삼합당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유 붉은머리 오봉눈이 붉게참매 검독수리